0: Number two, than the three gummy lane down away. Give a drummer handship a pitcher 6 cents to say it. Ding a cabu, probably near me can key, gain chamber and tell any children away. Kundan never to meet the venom that she nearly shooting.
1: The ring deal, Tanya Lama, Kundan the bedroom, number Rarin some shooting. Then, when you had the other dog to do so, Gabriel, you send them chitty, to ring on the two body shave, to ring, cut on your, to ring the shamble tumble. So you made the drop, say, Cha, Jisha, Silver, Nonsen, she do, good tungsin. Young me, I ain't boom at drop and none, I read you, Juba, Tabo Chapo Jam, she jaw. Pasi nyungdo chewa shi yobatang. Yungi, bojo che jawa, rangshin sangshin, chela deba, sonam ji pedan denba, yundan dungye chuba shi yobayin. Tedabu, yundan dan denbe, yoyongi ji sesu, rovjung chusunbe, chuda dawan nibe, tse jokye ji, ngadu, nima tse shala kuchung. Lamsang, kutsobur shubatang, nirir, amashi, lansung bebe, kuyung ochadu gyur, Hans Shube Ringla, Yavin Nigger, Jazen Nangi, Gujin Kuraso. Mother, there's some Mount Junction. Hagar, Jelame, Bullock, Kid the Tubioku, Wilson, Tende Jenze, Choder Pip. Lam Shine, Tana Jendi, Sure Tiber. Tabo Gigans, huh? Yin Shube. Ah, Yansen, Dang Namla. Zibu Sidit, huh? To work Jalin Tane, Debe King to Peba. Nai sungba so. Genzen duma jung. Ku chungne, ni chung haage bar, amashi sung du jang. Tao sungbe tse chi ni, runga shi yobade, ming tabadang. Nga mawa bede che ne, changwa sem madewa jung. Digop, ku ramjamba, gele senge minamdo, gyongguin doji chan chene, mikyo nye lu mayong. Yu michi na, ta ding su ne, cha debe. Chengun yejus, tangzen sewa shi yoba mibe. Chini bujun la tebe, milam jidashin, duba rangi ogula, kezun la shebe, ogul, yigishik dine, kyo doshi kido songla, kusho rambuchir, shu sewa dar chin. Kundundu jene, gyunzen shube, dodi kesa, mandu tunla, tuidang zangdra shueishi, chayla, gumbu ceden da nang, Sangguyang, dari syoji, sungguyang nangdu. Kunglu chungungkabne, zaiju so, jiwa shenda, mindawar, dujunne guzi so, jinze, chue chenye so, zaiwa shik yodo. Nyingji, yama pene, nga gundaba yinsung, de suisir jebe, gyanggung choge sungguyla chage june, diyinangne, silili shegi dosung. Deji unzi shugab, Tendo Manyajang. Tene, could you say Dimin Chungjin? Kinjin Chodu Yangba, Lama Unzeba, Nawan Chiledang, Kugume Chanzu, Gindun Dagba, Ladang Kuzub, Tungi, Togarwa, Losan Lidu Jay, Nyeje, Munzin Pua, Maduar She, De Chilu, Tengu Rimbuchi, Chunet Bengi, Dandangbe, Lambarne, Toshi Chunin the Pip, Kunu Dunla. Chodi chenpo, toshi kido dendang. Bulo jinda namji, duwa dek. Tamangi, jedar pune, tenpa gebe, denju, dendi ji gobar yangbor che. Digop, ku gongme chayo, nga namje sewa de. Nga ngo ekin shi, len ni shu jang, len ma na. Sungbe che, lenpa kyo, lo nga shin sungdu. Kora la ku gongme jang, lenpa shi. Sungji yodube, te dhenne, ka yu chima shorba so jungdu. Deji, honda ngabe tse chosunmi, gyobji chone, ginyi rabjung, gizuje, gyujila nangne, tsela, gunjo tenbe dhrenishi, tabar zedu. Deyo nimu, gyomju titang, lanen nejo, gandel hajime tije nangde, tenbe gurimdang tumbar, lezo, gojajibe, tenbeji nawa, sewar zay. Gungu gyabar, Doji joba, tungzin so, nyudu chubar gyur. Deji, besong dube, unshidang. Dejo, 노예배 로지 왕산진 대니갈 소설 따군당 소설 개발 제 셴양 까담 틀리 쭈루기 왕 나르당 자자 세다 권숨 교가 외세 독다 주루 드만이지 장양 마실 장양 까르보소지 제나 두마당 개외신이 린지 최산래 지지 제자 용서 용제 재난 지지 초가 관주 사무 남세기 도적이 로서 생산기 잡아 삼주일에 대신 공을 조성 잡라 두대 줄이라 수경 전단 미비르에 개발 떠보니 제 빙의기 남달 중일에 중일 땡도 두대 줘버려 쇼 의제 미드 영과 세친양 저단 남기 제수 멀리잠 도기 바자세베 남달인 숭벌레 또라오인 대제 조신 흠버르페 뱅진 탐제 킴바 노상 뱅뱅 이시라 추진당 띠슈 대자 슈버 개베 칼렌제 뱅지 초내장 가두당제 기시 뱅이 낭데 뱅드 둘럭 강제 난 구즈지 러빈제 대일르 군주지 조잠라 대본 수절 공조제 사바 노산체라 세네 슈들 폐괴기 까나와들 데네수 노래신패 경화 백화르청와 노산 잠배 겨주 초라 비외 추진소 때대 젠대슈 데네제 한대 몰람기 급 마도 최다 창례당 결장 추유준들 제네 탈 지게도 제령이네 흉진 소수 자와 야배기 대바 타주 제라 장바이 시에노 틀린 남단 자자게 서울 매주 더블 남다리 시 김동재진 사람의 천다장시 대지 노동 쏘라 장바표도 치마 재네 꾸지매도 동안 쏘지 시룩 성도 제외 두배 명구 재바 마세 조던 재질 성중 최망고 거딘 장유 도당 아기 꼴쏘 대상 직송기 초가 배상한다고 콜로침부 기름기 남샤 배찬한도지 콜로침부 사조기 걸덥소 제기민랑 샤양 노남바 남랑 초조기 노군재질 레버시아바 초당 신기 땡지 대가르기 땡지 양다 랑드티외 러지 니안기 벨지 노내군기 고대 패개섭지 동안기 중앙 러미지지기 랍자 노베 능도 되다 남이 냠냠 개베 베담 이종머디 미닥바 군즈기 랍자 세수 잡았어 작전기 겐데 계속 잡았니 제 비니기 성공 그 까바네 냐바발 개베낭 케이장 이거 말해 이를 세시 러비즘 시바인 또나 계시 보도에 시네 퇴진기 라마스와 시에나 장나발 고아기바 랑랭도 따나 땡배 대한 타망한 강팬당 태가를 던도 강교 땡받지 거의 숨바달 제나만 뒤니 체제 쏭쏭라 전가당 제외 농기 윤대당 럭송 르미라 난예바 또배 윤대인지 때도 교바식 여발라소
0: 나와서 유탄다 딩에 거부 파부르니 룸니 칸키 겐장베칸델라니 추주나웨 제공단 땜베 주민 전함시 센트부세해 부셰카니르 슈주르 샤르노비리탕 게세 뚜루 협세로는